0: 자,
1: 라디오 신나보네요.
2: 네,
0: 자, 우와, 아이고,
3: 이 함께 todo me tortura.
1: 야, 네, 갈라라 아메리카노 해냐? 누 살레 솔 마.
2: 아, 이거 아이가 살레 솔 예노 비시하고 게 11 번 아니는데 거라
1: 해냐? 가이놈에 이제 우리만 같이 라티다.
2: 이놈에, 이놈에.
1: 그 아이 배선이야 해. 누구 자?
2: 에, 로이.
1: 야, 엄마.
2: 에, 다녀 먹고 다이나.
1: 시, 다야, 다야. 어, 이달라.
2: 다야, 다야, 로가베.